거북이 근육을 그려줘 허물어 우예스디 드라랏 아살라다스카바 플리르타 тяжелой походкой военных амуров.